0: 승아.
1: 다영. 다영.
0: 산. 바보만 온도.
1: 다현아, 그치지? 그치지?
2: 아, 그래서 그 애셔드무소 열합니다. 다음에 책임내를 부모하면서 계략이.

0: 있을만.
1: 과연! 과연!
2: 산. 바바가 넣은 돈. 알아.
3: 에르디세. 오나 가오슈룸.
1: 잠깐만.
3: 휠. 이제 에스.
1: 지젝 과연. 지젝. 지젝.
4: 아크스. 그 에셔드무스 오랍니다. 다음에 책임내를 부모하면서 계략해.